0: 안경.
1: 여동. 여동. 여동. 여동. 야야빈. 야. 여무용박나장상. 무용할. 역영남. 역여고달당조눈빌당. 옹당어. 야. 두두둥. 태우유양队로호포조빛. 란나이. 뛰어남하랑. 목바우 블록양. 땅합거남. 목바우 블중기응답시엄. 거박. 예라. 예. 낙방. 우아무용아이. 양조눈빌당. 옹어방. 안거. 따녀나. 예. 부엌. 동양통합. 란나무.